0: 咩呢小姐？
1: 今晚我觉得精神好攰，快啲拜完同我翻入去啦。
0: 得啦小姐，嗱而家点就晒啲香烛啦，你埋嚟拜啦小姐。
1: 呢炷香愿亡父早登仙界，呢炷香愿慈母福寿绵绵，呢炷香
0: 呢炷香我洪亮同你话啦小姐。